0: Минутка веб-радио Кореи на радио Чипльдук.
1: 언제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에이 설마 정말 그렇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보단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인정 모드가 돼버리죠.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 줄어들다기보다는 이제 어린아이가 갈수록 출생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렇게 비싼 등록금이 정말 일조를 하겠죠. 아는 분이 지금 저희 거래처에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나이가 좀 많이 연로하세요. 근데 딸만 셋을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 셋이 모두 다 지금 대학생이래요.